0: 우두두 헤 우두두 영구두 헤 우두두 대월
1: 나가나가
0: 우두두 헤 우두두 영구두 헤 우두두
2: emfundini lawuyenza isi
0: uduthu ewena